0: 예.
1: 싸게
0: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
1: 싸게 뜨면
0: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 뜨면 싸게